0: 我们这支队伍从南昌城头走到现在，无数的先行者都不在了。这么多人出生入死，为了什么？不是高官厚禄，不是鲜花和荣誉，甚至我们不希望后人能记得我们、感激我们。我们只想让我们的国家能好一点，让我们的百姓能过上好日子。
1: 好了，我是通过了。杨晨负责穿插任务这事儿，就这么定了。
2: 谢谢首长的信任，保证完成任务。
1: 不过，结婚报告这事儿我说了不算，报告得两个人签字。
3: 대장님, 어젯밤 묘소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탄약고 세 군데와 주둔지 다섯 군데 위치입니다.
4: 지휘소는 정확한 위치는 알아냈어?
3: 수상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계속 정찰 중에 있습니다.
4: 좋아. 앞서 왔던 정보들은 다 확인해봤어?
3: 저희가 공군이 보낸 항공사진이랑 대비해봤을 때 여우소대가 보낸 거랑 일치하였습니다. 만약 여우소대의 정보에 따라 그 여러 군데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5: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녁에 보내. 여우소대에게 최대한 빨리 놈들 지휘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3: 해야겠습니다.
5: 가봐.
6: 嗯，是保家小哎，
2: 小张，
6: 文干事，
2: 就你一个人在啊？
6: 啊，梁副参谋长去师部开会了，得一会儿才能回来呢。这不快执行任务了吗？我去帮他洗洗衣服去。
2: 哦，嗯，我帮他洗。
6: 还是我来吧。
2: 你就让我尽点心意吧。
6: 那您坐吧，我给你倒点水。
2: 哎，不用，小张。啊，
6: 这次执行任务。
2: 文干事，
6: 你啥都不用说，我一定保护好梁副参谋长。他回来是少一块皮，你找我算账。
2: 谢谢。
6: 那您真不坐会儿？
2: 不坐了，我走了啊。
6: 哎，文干事再见。
2: 哎。

0: 여우소대에서 놈들이 지휘소를 찾았습니다. 총 세 군데 중 한 군데는 사단급으로 보이는 지휘소입니다. 이 근처에서 대공포 부대도 찾았습니다.
1: 그래,
2: 이제 끝날 때가 됐어.
3: 经过将近一个月的准备，我方在战役部署，物资弹药的调配准备工作均已完成，现在调集到大炮1100多门，物资储备达到了15000多吨。
4: 这么多啊！咱们要打阔气上了，也要敌。

0: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현세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말이야.
1: 대장님,
2: 내 동생이, 내 멍된 동생, 내 멍된 동생도 징집돼서 며칠 전 면회에 따라 종원군 방경천 잠가했어.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 현님,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 구조에 있는 둘째 형 바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
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2: 내 동생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
0: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3: 야!
4: 文探室，梁副参谋长和侦察科的人都出去了。
5: 哦，我来给梁副参谋长送衣服。
4: 您进去吧。

0: 저 진지 앞에 뭐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 내가 중공울이면 바로 저기에 매복을 해서 습격을 할 텐데. 이놈들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보네.
1: 연대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0: 중공군은 워낙 교활하니까 절대로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애들 보내서 저 진지 앞에 잡초들 다 제거해. 저게 뭐야? 보기 흉하잖아.
1: 네, 알겠습니다.
0: 이상, 가자.

0: 너의 곡이야. 들을수록 심란해.
1: 야이씨 조용해. 음악 듣고 있잖아.
0: 너 이거 중독된 거 아니야?
1: 그래 제대로 중독됐어. 주변을 봐봐. 씨발 다들 중독됐잖아.
0: 그래서 참 꾀꼬리 노래는 들어도 상관님 고함은 못 듣는다고 하는 거구나.
1: 그래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이제 끝날 때가 됐어.

0: 찬찬히 조선 보고입니다. 적들이 30분간 우리 쪽 진지에 전혀 없는 폭격을 퍼부었고 전차부대를 앞세워 대규모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 제3 연대 첫 번째 방어선이 전부 뚫렸고 모두 긴급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 적군이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한 명도 눈치를 못 챘던 거야? 백성호! 자네 여우 소대장! 적군이 폭격이 당하자마자 이렇게 큰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것을 소대가 당한 건지 아니면 적군이랑 손을 잡고 우리를 속았는지 대체 뭐야?
2: 지금 연락처에 확인 중입니다.
1: 어떤 화가 안 났는 거야? 똑같은 승부를 올리려고?
2: 다 세풀 차립니다. 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3: 사대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세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1년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이 아주 중요합니다. 1년대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전세는 안정을 취할 겁니다.
1: 그래, 자네가 1년대를 가서 지휘를 맡도록 해. 특히 1년대와 기가인대의 합동작전 반드시 1년대의 두 번째 방어선, 세 번째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4: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2: 전하장님, 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가서 정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4: 그렇게 하시죠.
3: 전방 상황이 어떤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래, 같이 가. 가서 부사단장 잘 도와서 전시를 안정시켜.
2: 네, 알겠습니다.
5: 队长，孙一鸣差点地雷了，正在想办法排除。是啊，你留在这儿，我去看看。是啊，你带路。小心，队长。都别过来，都别过来！离我越远越好，越远越好，快！
6: 孙一鸣是我，你别说话。这样子，排除有困难吗？
5: 我摸着像是一颗反坦克地雷，我再确认一下。
6: 别紧张啊，孙一鸣。如果是反坦克地雷，正常人的体重加上装备，也不大可能会触发。这样子，你再看一下，是不是雷阵？下面有没有反步兵地雷？队长，我确定这下面只有一颗反坦克地雷，大家先散开，隐蔽。
5: 行，散开。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 기갑연대에서 전화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0: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박연 대장님, 때가 되면 부대에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위안 대장님, 잠시만요. 전차 부대를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
1: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0: 기갑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1: 그래, 그렇게 해.
0: 네.
2: 아, 그리고 박연 대장님, 경계 부대에게 예유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암구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자살하십시오.
1: 백대대장, 중공군한테 겁먹은 거야?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2: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전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야, 백창호.
3: 아, 그래 그래,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 박연대장, 그렇게 하지.
1: 네, 알겠습니다.

0: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
1: 아닙니다. 미국 연합군의 호동 한운동입니다.
0: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来，给我拨话机。
3: 二队二队，一队呼叫。二队收到，请讲。注意，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收到，肉吃完了，已经散席了。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
2: 好，告诉我，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
3: 有，兔子边上羊往回走了，还有不少瘸腿的。
2: 好，明白了。
3: 需要帮忙吗？
2: 不用，忙你们的。我刚发现了一个二号食堂，准备去吃饭。吃好喝好，通话完毕。二队去打敌人的炮阵地了，一会儿呢，会有人过来帮助我们过关。

0: It's still there. Go inside. Along the east park of Changsu. I just saw tanks of Mega Regiment driving.
1: 전차?
0: 네.
1: 아니, 전방 지원은 안 가고 연단은 왜?
0: 상대 방어를 강화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0: bastard! Turn off the flashlight!
1: 나같이 없이 삼촌도 빨리 안 가! 여기 미군 연락관 안 보여?
2: 안 보!
3: 대군, 군답!
2: 오바! 신변 좀 보여주십시오.
4: 우리는 피카부대를 지원하는 정원 부대다.
1: 작군의 격거를 받아. 부서멸을 여원 눌러 이송 중입니다.
2: 이분은 누구십니까?
1: 이분 연락군. 나리크 소련님이시다.
2: 소련이 신변전도 퍼져서 이겼습니까?
5: 씨발 새끼야.
6: 야, 방금 전 순천동으로 연락군이 눈을 비쳐더니 이제 신분증까지 검사하겠다고. 작군에도 미운 있어?
7: Captain Choi, behave yourself. You're not to slap anyone.
1: Yes, sir.
7: Sorry, Captain Choi has a bad temper. What does he want? You want to check my ID?
1: No. It's okay. Let me talk to him. 이어 키우지 말고 어느 요로? 사람이 방금 애비를 나무라고 사과같이 했다.
2: 죄송합니다. 전에 원칙대로 할 수 뿐입니다.
6: 빨리 열어!
7: Let's go.
6: 아니, 앞으로 조심해라.

0: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넌 바로 총살이야. 알겠어? 내가 후방에서 포격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테니까 예비부대 이끌고 지금 당장 반격 개시한다. 이상!
1: 가라.
2: 네.
0: 부사단장님, 첫 번째 방어선이 비록 뚫리긴 했지만 제 주력부대가 모두 두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갑연대 지원으로 방어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뺏겼던 진지도 바로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1: 좋아. 박 연단장의 전투정신이 아주 훌륭하군.
3: 본대원님을 나가시다! 빨리 열어!
4: 본대원님이시다! 빨리 열어!

0: 조윤미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부사단장님, 입국 경비병이 그러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1: 야, 뭐 극간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2: 아니야, 박연대장.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게 통지해.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부사단장님, 박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암구호!
5: 탈권! 회담!
4: 우박! 어디 서적입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5: 우리는 순찰단인데 빨리 들어보내주십시오.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게 안 보입니까? 권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 빨리 열어!
6: 군여차 대위님 확실해!
4: 통과시켜!

0: 一定要小心。
1: 明白，
0: 去吧。
2: 차단장님통신부대에서가진방법을다동원해봤지만제1안대본부와연락이닿지않습니다혹시적군점입부대습격을받은게아닐까싶습니다
3: 그럴리가전차부대를포함한그많은부대가지키고있는데지원요청조차못하고사라질일이없잖아
2: 어찌됐든지금즉시군사배치를재조정해야합니다2연대와3연대상황도좋지않습니다
4: 자네가무슨좋은생각이있나
2: 두가지방안이있습니다첫째원래예배한대로수중에있는예비부대를통환하여1연대에손실을메꾸고전방부대의명령에날이밝을때까지두번째방어선을고수하면서공군의지원을기다리는것입니다두번째교대로업무하면서미군의지원범위내까지후퇴하면서민둥산과청울리까지후퇴하면미군도우리를지원할겁니다첫번째방안이우선이긴하지만가장좋은선택은아닙니다만약에민둥산까지철수하는두번째방안을채택한다면
4: 그건안돼우리가철수하면다른부대도어쩔수없이철수하는거야조력사단이우리가먼저철수하면우리세민은어떻게되고대통령세민도어쩌고원래예비한대로철수는다해무조건정규공급막아야한다
2: 네알겠습니다

0: 소규모 적군의 습격을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1: 빨리 은퇴자님께 지구야 좀 바르다고 전해 주십시오. 적군의 공격이 너무 매료해 어마어마 버팁니다.
0: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대장님께서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를 따라 청수동 연대 본부 방향으로 철수하고 본부와 2km 떨어진 검문소에서 제2대대와 제2대대와 회합해 연령 대기하십시오. 연대장님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실 겁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수하겠습니다.

0: 자네 별걸 다 준비했구만. 자네 준비성을 알아줘야 돼.
1: 저희 첩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일련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2: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우리의 위치

0: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시오입니다.
1: 이 근처에 미군 보병 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0: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 실실이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1: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0: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2: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전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1: 그럼 다른 한 가지.
0: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부대를 동원해서 순실을 메꾸고 두 번째 부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선까지 구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1: 좋아. 그럼 도로를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0: 이제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3: 梁副参谋长，任务布置完成，两个连已经出发。
4: 这是我写给师弟的电报，你们俩看一眼。如果没什么意见的话，就让电台派发给师弟。
3: 我没意见。我不看了，不就是梁队长刚刚说的吗？都在这儿了，我同意。那就发了。警卫员，立刻发出去。
5: 是。
3: 咖啡泡了半天了，你赶紧喝啊！啊？
5: 这洋东西有我的茶叶好喝吗？
3: 你尝尝。
5: 我算了，我喝不了。
6: 报告。
7: 师长，穿插部队来电。老李啊，你看，这是梁晨他们下一步的计划。这么复杂的任务，让梁晨安排得井井有条，尤其是这个发扬火力消灭敌人的计划，很巧妙，可以避免更多的伤亡。
8: 他们下一步的计划完全符合上级的作战意图，我看可以批准，并且我们师主力在消灭黑豹师溃败敌军后援敌后，应迅速向秃鹰岭一线前进，占领巩固秃鹰岭一线的高地。
7: 好，你会电吧？同时将这一情况报告给军指。哦，对了，告诉林团长，追上撤退的敌人以后不要急于进攻，要保持200公尺的距离。 等我们的穿插部队对敌人炮击以后，联络好再行动。通知兄弟部队，黑豹一团的防线已经被突破了，我会派一个团向黑豹二团、三团的后方迂回，截断他们的退路。
6: 好。

0: 차단장님, 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박인 대상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얘네 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간이 배 밖을 터나왔군.
2: 지원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탈환해라고 명령해!
0: 네, 알겠습니다.
3: 어느 쪽이야?
4: 이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3: 검문소가 나오겠군.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4: 알겠습니다.
3: 오케이.
4: 피하시죠. 좋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조심하십시오.
1: 단정진아, 고방에 우리 아버님 더 많지 않은가?
0: 저게 지금 두 대가 이 현대판 무력 분류한 다음 분명히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차량을 막았을 겁니다.
2: 跟着前车，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持冲过去。
3: 是。
0: 真正了，都成神经
2: 了。好。来。
1: 走。

0: 前长，这打得太痛快了，前面如果还有检查站，我们还干呢。好。
1: 야이 개새끼야!
2: 쟤네 지금 뭐 하는 건가?
3: 저희가 또 한 발 늦었습니다.
4: 陈部兄两位，您跟我来，慢点。你们两个把上面的炮楼的武器装备清理完毕啊。好，慢点。
5: 王连长、
4: 老张、
5: 老王，快！
4: 把张丽萍给同志们分一下。
6: 张连长，
4: 来，
6: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你是内行，你来安排。
2: 我把董炮的战士全都调给你。
4: 不用了，我有更专业的。
2: 你有哪儿来的？
4: 这不县城的俘虏吗？哦，我跟你说，张连长，在地图上把炮击的位置一标，跟他们比划比划，就明白了。
2: 有道理啊。
4: 哎，对了，张连长，你赶紧把这里的情况向营长汇报一下，我去组织炮击。
2: 好。通九，
5: 到。
2: 步马进。

0: 기다렸어. 제자대님, 지정된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제일제례와 제일제례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례를 진행하면서 교실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1: 동신병.
0: 네.
1: 지금 담장 연대본부가 연락해. 담은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보방부대가 얼마 못 버틴다고 전해. 놈들이고 죽게 할 거야.
0: 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 연대장님은 왜 이것을 집결지로 정하셨지?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2: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회답 드리겠습니다. 각 부대 모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들이 직접 연대장

0: 通知炮兵立刻做好炮击准备。是。让张连长带着七连回来待命。是。哎，小五。哎，张连长，你哥，刚才你咋不去
1: 안았어?실은 昨天看农民了，有望不计心都拼는데，그중도방에그놈들만상대입었습니다.그놈민나상대를때마다 차단을 큰 골치거리를 가져다줬습니다.
0: 그래, 자네가 생각할 때 놈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차단으로 갈 것 같나?
1: 아닐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우리 지원부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0: 그럼 잘 됐네. 우리 지원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1: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0: 다른 목표?
1: 민둥산.
0: 아무튼 두지가 민둥산이 될 거란 말이지.
1: 네, 맞습니다. 놈들은 우리 지원부대를 피해 산길 따라 민둥산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0: 대출 쓰기 맞았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부대가 확실해. 일단 여기서 기다려주도록 한다.
0: 그럼 담을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일연대 방선을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원부대만으로는 다른 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정멸 당할 겁니다.
1: 그럼 자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중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둔산 정명하는 가는 겁니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민동산 이남의 미군에게 정면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봉해서 협공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동산과 정문리 정선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대와 삼연대가 민동산 쪽으로 철수한 것을 더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1: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0: 네.
1: 서두르자. 사단님께 내가 보고하겠네.
0: 예. 조심하십시오.
2: 报告 营长, 我回来了, 有什么任务?
3: 好, 刚刚梁队长来电, 说敌人的援军啊, 已经到达了这里, 你现在马上带着部队, 跑步迎上去,
2: 好,
3: 记住了, 一定要在这个位置, 阻击敌人, 当敌人集结起来, 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 马上用步话机通知我,
2: 好,
3: 我会命令 155榴弹炮, 炮击敌人, 这个地方比较平坦, 根本藏不住人,
2: 我们就在这里啊，用炮火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听，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没错，这样的场景啊，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来上一次。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好，回去。是。
4: 사단장님,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착한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3연대에게 속히 민동산 쪽으로 포퇴해서 민동산 대화동 청무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5: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게 놔둬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4: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5: 이렇게 된 마당에 지원은 무슨?
1: 일단 진격은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민동산 점령한 후에 제2-3연대를 지원하라고 전해.
4: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6: 情报显示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